0: 빛의 기아사데레.
1: 야? 파카롱 마이에테이.
0: 메코레로테코토타파레하데네.
2: I just crank my radio up. All the best throwbacks. 90s and more.